0: 两个性格迥异的陌生人，我被城市驯化很久了。我总是想尝试一些别人认为不可能的事情。
1: 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想，别
0: 千里系列之《藏地穿行者》。
1: 快了，哎呀。